0: Murat tükünge barıştır.
1: Ne deydi?
0: Tatya, nemi doğru çana?
2: 欠我们一共是2319块，对吗？
0: 2000元는 아직 가르지 않은 Sultan.
1: 네디기 못 가르지.
0: 아락등 자르다 보고. Sultan 뭐가 나자다이? 들어와고 올 돈. 하이터로가 디스트 걸면 옛날 왔던 거랑 중단방다.
1: 민디 에스티비 기대된 거.
3: 두킨, 손도 모스 카르다는 바리켄스 빌 미스미? 니가 나즈든 부른 하이터로 비스 모스 악샤나. 얘는 무라튼 거랑 트리스탄 마이튼 보는 거 옌데. 옷은 참아.
4: 니가 이거 하야 악샤.
3: 뭘 때 악샤 쇼? 뭐게? 굿쇼. 네, 굿쇼. 굿쇼. 한참 쇼. 나 한때 한때 굿.
4: 잘해 봐요.
5: 过来了，这位是江哪儿？这位是江博尔。欠钱的不是江哪儿，你在全村人面前说江哪儿欠了钱，他很没有面子，江哪儿很伤心。再说江博尔也不欠钱，我拿了江博尔的刺绣去县城里卖，所以江博尔来店里呢都是挂账的，我们两个一个月结一次账，是不是？
6: 坐。
5: 来，给江娜道个歉，快点，鞠个躬。
6: 江娜，对不起，我认错人了，给你添麻烦了。所以村子里根本没法要账，你记得这些都是摆设。
7: 哎，张福生，哎。哎，前面哪有个地方上班？啊？
5: 哎呀，对不起，对不起，阿耀，跟你开玩笑呢。我跟我女儿跟你道歉，来，尊敬的阿耀同志，跟你道歉，对不起，我们不是故意的，开玩笑的。
2: 给我私人开什么塑料袋的？
7: 喂，我开什么塑料袋？别开，我拿箱子面，还是开点嘛。саған айттым ғой мен жүзден мал сатып төгілді қайтарып беремін ақша
5: ә тіңі да жау не шо да не ші жай жуын не шоғылы сән ма
7: а алан
0: а ә жан фуша
5: а цун жүрін
0: тіңі шо не ау чі сяму чан
5: а
0: не гіло тай нан цұр
5: о жан пуңның мәй хала
0: сяму чан хау шы хау көші чө жүн бүч не ю мама
5: 没有，
0: 骆驼呢？
5: 我们可不骑那个玩意儿。
0: 张叔，给我说实话，我们俩这是不是在你那合就合适的？苏丹对我的眼神不对，你惹大麻烦了。
5: 啊，我跟你说，丛主任，我做点小买卖真是不容易的哦。
2: 跟吴辣提一次，我都不敢去跟他要账。
0: 应该早一点要啊。
5: 哎呦，算了算了，不说不说。哎，对了对了，村主任，我问你个事儿，
2: 你去下牧场走不走？我嫌你玩小道。
0: 这种老路啊，只有苏丹走过。
2: 我们把苏一丹得罪了，你不能撇下我们。好吧，说话算数。
6: 那个老伯好吓人。
5: Jack 什么？
1: 那哪个不是捡的贝壳？捡的吗？捡。
5: 跑！快起过来！跑！快过来了！